0: 네, 거기 계세요.
1: 네, 안녕하세요.
0: 셰일 헤드비 프레커 리포트 버티나 프로그램 마하와이 드디어 오시면
1: 45, can I get you to start over, please, with engine 25 to 3200 Jasper for a code on the highway?
2: That was a recall.
1: Thank you.